0: 好啦，跟住嚟咧，到阿女送咗六粒心俾你嘅十二个，唔该。
1: 哎，仲
0: 系你哋。系、哎，好啊，十二个，唔该。好啦，跟住到黑米咖啡五粒嘅，跳十个，唔该。好啦，到我哋平时斯斯文文，其实实质好 open 嘅日天，送咗八粒心俾你嘅，十六个，唔该。系十六个。好多谢，好啦，有，跟住到大老辉送咗二十个棒棒糖俾你嘅，咁啊分别有六十个，
2: 大老辉，
0: 系六十个啊，跳啦河马，
1: 真系噶，
0: 系啊，
1: 六十个，系，一停先啊，朋友仔等我跳够，礼物可以先。
0: 好啦，跟住嚟到阿林就送咗三粒心俾你嘅六个，唔该。嚟啦，我哋争时间啦，仲有两分钟，得六个。
1: 会借都湿晒啦。
0: 六个啊！
1: 一、二、三、四、五、六。
0: 好啦，阿林再追咗七个嘅，十四个，唔该。
1: 阿林，
0: 六七廿三乘二，嚟啦，廿六个。